0: 그래도 그 앞에 두개를 왜 하자니?
1: 12시간 통해서 모두 방송.
2: 이 집단에서 배우 봐야 하죠. 서로 원하고 여배 다운을 따로 유배 내는 사람들한테 그 소리에 듣는 게 되어 놓은 거면서.